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도 마가복음 10장
1: Again,
0: 4절부터 읽겠습니다.
1: Today we'll read Mark chapter 10, verse 13.
0: 사람들은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1: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o him that he should touch them, and his disciples rebuked those that brought them.
0: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마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much displeased and said unto them,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1: Sure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not enter therein.
0: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주의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 And he took them up in his arms, put his hands upon them and blessed them.
0: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It's talking about little children.
0: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1: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he disciples rebuked them.
0: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1: The disciples rebuked them.
0: 예수님께 분이 여기셨다고 하면서.
1: And it says that Jesus was much displeased.
0: 하늘나라 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 And it says the kingdom of heaven is for the little children.
0: 이 이야기를 보면은.
1: In these words.
0: 어린아이들은 제가 19살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 Me,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t the age of 19.
0: 저는 그 막 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 At that time, I was falling into sin.
0: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 죄에 빠질 수 없을 뻔하였습니다.
1: And if I stayed longer, I probably wouldn't have been able to come out of that sin.
0: 난 그때 죄 때문에 너무 고통했고.
1: At that time, I was in so much pain because.
0: 아직 술이나 담배 같은 하지 않았지만.
1: And I wasn't drinking or smoking at the time.
0: 미를 끄끄 따먹거나 사과를 따먹는 그런 도둑질을 많이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웠습니다.
1: I committed lots of theft, like stealing wheat, apples, and eating them. It caused me so much pain and grief.
0: 중요한 것은 나는 원래 내에서 그 악이 있기 때문에.
1: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me, there is that evil within me to begin with.
0: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1: And so those things felt so natural to me.
0: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1: But after I got to know Jesus,
0: 예수님께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점점 멀리해.
1: After Jesus entered me, I became far and far away from those things.
0: 저는 내가 진짜 그렇게 악이 싫어서 애를 썼거든요.
1: And before I tried really hard not to do things,
0: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 and then I've talked about this.
0: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이 있어요.
1: Among my friends, there were those who did not have fathers.
0: 제 어머니만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자유롭죠.
1: And so they only had their mothers at home, so we felt more free at their houses.
0: 뒷방이 좀 넓어요.
1: And that friend, a big room.
0: 우리는 저녁마다 거기서 모여서 놀아.
1: And every evening, we'd go to that room and we'd hang out.
0: 그리고 저녁밤 어두워지면,
1: and then when it would get dark at night,
0: 뭐 우리 가서 사과 소리하러 가고 감소리하러 가고 막 도둑질하고 그래.
1: We would go steal apples, steal persimmons, and commit theft like that.
0: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1: And then I prayed to God.
0: 나는 오늘 저녁 그리 안 가게 해주시오.
1: God, please help me not to go there tonight.
0: 그리고 내가 도둑질합니다.
1: If I go there, I'm gonna steal again.
0: 간절히 기도했는데.
1: And I prayed so sincerely.
0: 저녁이 되면.
1: But come evening time.
0: 나도 모르는 새 그리 가 있어.
1: With me knowing it, I'm already there.
0: 그다 1962년도에.
1: And then in 1962.
0: 성경 말씀에 내 제가 사
1: The words of the Bible came to realize that my sins are forgiven.
0: 죄 사함을 받았어.
1: And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놀라운 것은.
1: But the amazing thing is.
0: 내가 그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1: That day, while reading the Bible.
0: 전 늦은 거예요.
1: It was late at night.
0: 성경서에 빠졌어.
1: I was so deep into the Bible.
0: 그날부터 친구 한 번도 안 갔어요.
1: And from that day, I never hung out with those friends again.

0: 난 피곤해 막 잠이 와 견딜 수 없어.
1: And even though we do work, my father wouldn't get so tired, but by the evening time, I would be exhausted.
0: 낮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1: I thought during the daytime I would work, reach the gospel in the evening.
0: 저녁 먹는 막 너무 피곤해 잠이 오니까 눈이 감기고 그래.
1: But I'm so tired by dinner time. I'm eating. I'm falling asleep so hard.
0: 아무리 저녁 먹고 복음 전 잘 안 되는.
1: No matter how much I try to preach the gospel in the evening, couldn't.
0: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농사님 할 수 없어서.
1: But when I stay at my father's house, I have to farm.
0: 집을 떠나왔어.
1: I had to leave home.
0: 그래야지 김천에서 복음을 하기로. 생각하고.
1: And I thought to preach the gospel in Kimcheon.
0: 놀랍게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없는데.
1: But amazingly, even though I had no money at all,
0: 방 문제를 해결 방을 얻어주었어.
1: God provided me a place to stay.
0: 그래서 복음을 전 너무 너무 감사했어.
1: And there I preached the gospel. I was so thankful.
0: 그리고 이제 전국에 많은 교회 찾아가서 복음 집회를 했고.
1: And then I went to churches all around the country, held many God conferences, and many people got saved.
0: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
1: And I was so thankful, so thankful. God.
0: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대구로 와서 선교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1: And after that, I went to Daegu and I want to start the missionary school.
0: 대구에 와서 이제 70년도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1: And then in Daegu in 1976, I started the missionary school.
0: 그때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을 시작했어요.
1: And at that time, 5 male students, 3 female students, with 5 of them we began.
0: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1: And when I said I'm starting the missionary school,
0: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25명쯤 되는데.
1: There was about 25 people attending our church.
0: 선교학교 뭡니까?
1: They asked, "What's the missionary school?"
0: 아, 우리 앞으로 선교를 하자면 선교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1: For us to do mission work, we have to grow missionaries.
0: 어디 삽니까?
1: Where are you going to do it?
0: 우리 교회.
1: At our church.
0: 바다에.
1: On the floor. Where will they sleep?
0: 여기서 잡.
1: Well, they'll sleep here.
0: 밥은 어디서 먹어?
1: Where are they going to eat?
0: 여기서 먹어.
1: Oh, they'll eat here.
0: 뭘 먹습니까?
1: What are they going to eat?
0: 밥 먹는다고.
1: They'll eat food.
0: 아니 목사님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뭘 먹습니까?
1: Pastor, even you don't have food to eat. What are they going to eat?
0: 진짜. 암담하게 시작을 했어요.
1: And truly, we were completely lost when we began.
0: 두 명, 남학생 세 명, 다섯 명.
1: It was 3 male students, 2 female students, 5 students in total.
0: 지금까지 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1: And until now, many pastors came out through the school.
0: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는.
1: And they are the whole world preaching the gospel.
0: 그 전도자들 가서 성교하면서 북한에서 계속 전하니.
1: And those pastors going all around the world in mission fields, and people are getting saved.
0: 너무 너무 감사.
1: And I'm so thankful to God about that.
0: 그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1: And in 2021, because of the corona.
0: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1: We were unable to hold our conference, so we held it online.
0: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1: Many people heard our sermons. They were touched and they were moved.
0: 그 이런 일 하는 거 보면은.
1: And when we do these things.
0: 그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1: When these little children simply hear the words of Jesus and accept the heart of Jesus.
0: 죄에 빠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죄에 빠지는 사람보다 낫지요.
1: You know, people who have fallen in sin, those who have fallen in sin so much better off.
0: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
1: And so they say you have to preach the gospel from age.
0: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때는 어린아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
1: I don't do it so much now, but back then I did a lot of witnessing to young children.
0: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1: Then the very amazing thing is
0: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1: That power was inside of Jesus.
0: 내가 복음을 전 보니까
1: As I preach the gospel,
0: 내게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서.
1: The same works are happening me as well.
0: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1: And some salvation are happening.
0: 내가 복음을 구원받는 사람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1: And through that person who got saved through me, through the, him, the gospel happens.
0: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1: And how thankful I am,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전 세계 그 대부분 큰 기독교 단체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1: And all around the world the main Christian denominations are joining up with us and preaching the gospel.
0: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때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1: And when I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our church, I cannot say how thankful I am.
0: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I cannot express it all in words.
0: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뒤에
1: After we believe Jesus
0: 예수님 함께 계시면
1: If Jesus is with us
0: 병이 들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we're diseased it's not a problem. Even though you have no money it's not a problem.
0: 양식이 없어 문제
1: Even though you have no food it's not a problem.
0: 우리는 어려움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1: no, We had difficulties various times.
0: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1: So amazing how God helps us.
0: 그러고 난 뒤에 제 아들 구원받으시고
1: And after that my father got saved.
0: 두 분 누님이
1: And so my sisters got saved, and my big brother got saved,

0: 구원받.
1: And my little brother got saved.
0: 조카들이 구원받.
1: And my nephews got saved.
0: 그 다 조카들 동생이 복음일을 하고.
1: And my siblings, my nephews, they're all working for the gospel.
0: 너무너무 놀라웠어.
1: And it was so amazing.
0: 그야 나 혼자 있었으면
1: If it was me by myself
0: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1: I wouldn't be able to overcome the devil
0: 악한 내끌려 죄 속에 빠지 않는다
1: I would be led by the evil spirit and fall into sin
0: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면 나도 이기시니까
1: But Jesus defeated the devil, defeated too
0: 내가 예수님만의 도론지
1: But after I enter into Jesus
0: 1년이 지나고 3년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1: After 1 year, 2, 3 years, the more time it passes
0: 내 안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나아지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1: I become more hid and the more Jesus appears. It's so amazing.
0: 저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1: Now we send missionaries out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1: And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ll around the world.
0: 방송을 통해서
1: Broadcasting
0: 책을 통해서
1: Through books
0: 수양회를 통해서
1: Through retreats
0: 학교회를 통해서
1: And also through schools.
0: 계속 복음전이 쌓이는데
1: Continually the works of the gospel is happening.
0: 얼마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1: And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이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일하시는 게
1: And that holy God is working with power inside of us.
0: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1: And I'm so thankful about that.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1: Truly, I give thanks to Father God.
0: 이제 나이가 많지만
1: Now I'm old in age.
0: 많은 젊은 전도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고
1: And many young pastors are 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0: 복음을 전하는데
1: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0: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1: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0: 너무너무 고마웠어.
1: And I was so thankful.
0: 한 번은 제가
1: One time I
0: 에스와티니 공항에서 미국 뉴욕에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 가셨는데.
1: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states in New York.
0: 제가 그 UN에 가서 공항패를 만났어요.
1: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0: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1: And my son lives in York.
0: 시간된 우리 아들 집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1: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house,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0: 공항폐하기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 떠나지 못하겠다.
1: And the king answered, all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0: 이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1: I was sitting there.
0: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1: A young man came and sat next to me.
0: 당신 누구냐?
1: I asked him, who are you?
0: 우리 그 총리의 비서예요.
1: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0: 남태평양에 있는
1: In the South Pacific.
0: 그 이제 한 작은 섬나라인데.
1: It's a small island country.
0: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1: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0: 오셨다.
1: Oh, he says, yes, he is.
0: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1: I gave my card and I said,
0: 나 이런 사람인데.
1: No, this is who I am.
0: 총리 기자님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1: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0: 그 비서가 갔어요.
1: And the secretary went.
0: 그럼 어떠니?
1: And he came.
0: 총리께서 만나고 싶었는데.
1: And the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0: 국가 원수인데.
1: He's the head of a state.
0: 신원 조회도 안 되고.
1: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check on me.
0: 거기서 만난 사람.
1: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0: 만나고 싶.
1: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anted to meet with me.
0: 제가 들어갔습니다.
1: So I went in.
0: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
1: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0: 주 복음을 전.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총리께서도. 너무너무 자세히 잘 들었어요.
1: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0: 복음을 다 전하니까.
1: And after I'm done preaching the gospel,
0: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십니다.
1: He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0: 시계를 보니까.
1: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0: 42분이 지났고.
1: 42 minutes had passed.
0: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1: And I was so happy.
0: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1: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0: 나중에.
1: Ron.
0: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 있는데.
1: There i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0: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
1: And he went to that country.
0: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1: And while speaking,
0: 총리를 뵀다 하더라.
1: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0: 총리께서 우리 형제 보고.
1: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0: 혹시 한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1: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Suk Park from Korea?
0: 아, 우리 가르친 선생.
1: Yes, he is our teacher.
0: 아, 그러냐고.
1: Oh, really?
0: 예, 아, 여기 한번. 오라고.
1: Now please have him come here.
0: 제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1: And so I plan to go there.
0: 이제 총리가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하지만은.
1: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0: 그냥 진짜 그 국가원.

0: 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니까.
1: But God opens the door for us.
0: 너무너무 놀랍게 이럴 때 너무 감사.
1: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0: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1: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0: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1: And once the corona ends.
0: 꼭 간다고 생각하고.
1: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0: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 길을 열으시오.
1: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0: 거기에 보면 나라 이북 나트고.
1: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0: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간.
1: Except for almost in every country.
0: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도우셔서.
1: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0: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1: And He allowed us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0: 어린아이가.
1: A young child,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0: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1: And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0: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1: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0: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1: Jesus worked upon me.
0: 만배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
1: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0: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는 너무 놀라.
1: And it was amazing the work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0: 마누카 원수를 만났습니다.
1: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0: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1: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
0: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1: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0: 저는 우리 음악교 학생들이 하나 있습니다.
1: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0: 에스와티니에 가서 봉사.
1: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0: 국립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1: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0: 우리 학생이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요.
1: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0: 근데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1: And then they said, do it. They said, no.
0: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1: Today, king will be coming.
0: 국왕 배학교 우리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고친다.
1: And we set a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0: 괜찮으세요?
1: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0: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1: the king is not here yet.
0: 노래 부를 수 있겠냐?
1: Would you like to sing?
0: Oh, yeah.
1: Oh, sure.
0: 몇 곡 부르려고?
1: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Let's sing 3.
0: 아, 예.
1: Oh, okay.
0: 국왕이 오시기 전에.
1: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0: 야, 노래 너무 잘 부르셨어.
1: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0: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1: When about a 1.5 verses through
0: 국왕이 오셨어요.
1: That's when the king came.
0: 아무 말씀 안 하고
1: And without saying anything
0: 자리에 앉으셨어요.
1: He just sat in his seat.
0: 이 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1: And then the girls sang 2 more songs.
0: 그 졸업식이 됐는데
1: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0: 졸업식이 다 마쳤어요.
1: And the graduation ceremony over.
0: 국왕패학께서
1: And then the king
0: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고
1: 그랬어요.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0: 그 학생들이 왔어요.
1: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0: 어느 나라에서 왔냐?
1: What country are you guys from? Oh, we're from Korea.
0: 우리나라 노래를 잘 부르네.
1: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And as they talked,
0: 국왕님 10일 후에
1: King, in 10 days,
0: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1: Our founder pastor, he'll be coming here.
0: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1: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0: 그래서 제가 국왕이 내렸는데
1: We met off at the airport.
0: 저는 일반 승객이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And 그 사람처럼 인도해가지고 기빈
1: Just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
0: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1: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0: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1: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0: 장관에게 물었어요.
1: And I asked the king.
0: 국왕, 내가 면담 시간을 많이.
1: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do I get with the king?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0: 알겠다.
1: I said, okay.
0: 그래서 에스와티니 궁실에 갔습니다.
1: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0: 우리 조세 목사님 같이.
1: With Pastor Joseph.
0: 그래 가서 이제 조세 목사 통일해 주시고.
1: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0: 국왕에게 국왕을 만났습니다.
1: And we met the king.
0: 그래서 제가 복음을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한 30분 복음했어요.
1: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0: 그러니까 다 하셨습니다.
1: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0: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1: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0: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1: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0: 그래도 국왕께서 나를 딱 쳐다보셔 한 말 좀 더 전해.
1: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0: 30분씩 세 번 한 시간 반을 보고.
1: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0: 그날 죄 사함을 받.
1: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국왕이 너

0: 너무 기뻐.
1: And the king was so happy.
0: 오산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1: Pastor, I'll give you land.
0: 여기다 예배당도 짓고.
1: And build a chapel there.
0: 오산 집도 지었어.
1: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0: 정말.
1: And I was so thankful.
0: 땅을 주셨는데.
1: And he gave land.
0: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1: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0: 우리 예쁜 학생 차가 없기 때문에 변 봅니다.
1: And we told them, IYF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0: 마음 편을 주셨어.
1: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0: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1: And we went to the mountain, so beautiful and nice.
0: 깎을 수 없네.
1: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0: 왕비아에게 얘기했어.
1: So we told the king.
0: 산이 너무 좋아서.
1: It's such a nice mountain.
0: 그냥 깎을 수 없어.
1: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0: 마음 편을 더 주면 좋겠다.
1: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0: 그러니까 왕비아에게 2만 평.
1: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0: 거기 지금 우리 센터를 짓고.
1: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0: 내 집도 짓고.
1: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And we're so thankful to God.
0: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1: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0: 은혜 베푸셔서.
1: And bestowing grace unto us.
0: 그 하나님으로 말마 넘치 못하는 아무것도 없네.
1: Through that God,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0: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1: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makes possible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하셔서 감사했어요.
1: And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missionaries in almost every country. I'm so thankful about that.
0: 또 가자마자 복음을 구원받으면 일어나서 교회가 형되고.
1: And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preach the gospel, people get saved, the church begins to develop, and the churches grow.
0: 두 번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하고.
1: And then unite with other churches in the area and work together.
0: 다 하나 되어지는 건데.
1: When I see him being worked out one by one.
0: 어르신 우리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1: There's one thing that is done through us.
0: 은혜가 되어진 게 너무너무 놀랍고.
1: But it's so amazing. It is done by the grace of God. And I'm so thankful.
0: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1: I give glory and honor to God.
0: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1: The God has led us until now.
0: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 전혀 의심하지 않아.
1: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help us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him.
0: 왜냐하면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1: Because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0: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1: And if that Jesus is leading my life,
0: 어디 가든지,
1: wherever I go,
0: 무슨 일을 만나든지,
1: whatever I face,
0: 문제가 안 되는 것은,
1: it will not be a problem.
0: 크신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
1: It is the great blessings of Jesus will lead us.
0: 세월이 지나면서,
1: as time has
0: 정말
1: passed,
0: 죄만 짓고 악만 저지른 저였는데,
1: I was a person who did nothing but sin and evil.
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
1: But God worked and allowed me to do some amazing things. I'm so thankful.
0: 이제 또 새로운 나라로 그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I'm so thankful we could take the gospel into more new countries.
0: 우리 어린아이 같았는데.
1: We were like young children.
0: 예수님 같이 있을 동안에.
1: But while we're together with Jesus.
0: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1: Young children are not young children.
0: 추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filthy people are not filthy people.
0: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evil people are not evil.
0: 얼마든지 복되고 영광.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1: But we live the bright, blessed, glorious life.
0: 주님 생각하면 너무 너무 놀랍고.
1: When I think about it, it's so amazing, and I give thanks to God.
0: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1: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0: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거의 너무 놀라웠어.
1: So amazing is the work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0: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1: Now even though I'm old in age.
0: 주님 앞에 설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to think about I'm standing before God.
0: 죄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다가.
1: And we had fallen in sin. We were in despair.
0: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1: We're supposed to be cursed.
0: 주님 오시와 함께 계시고.
1: But the Lord, He has come. He is with us.
0: 오시 은혜 뵈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He helps us and gives us grace. I'm so.
0: 안녕히 계십시오.
1: Please take care.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you www.virginislandsnewsonline.com.
1: everyone, 안녕하십니까?
2: Hello everyone.
1: 오늘 마가복음 23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 Today we will read from chapter 10, verse 23.
1: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가 하는 날에 들어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 And Jesus looked round about and saith unto his disciples, How hardly shall they that have riches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1: 제자들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한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but Jesus answered again and saith unto them, Children, how hard it is for them to trust in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1: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 And they were astonished out of measure, saying among themselves, Who then can be saved?
1: 예수께서 저희를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시나
2: Jesus looking upon them saith, With men impossible, but not with God, for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1: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려 주를 쫓았나이다.
2: Then Peter said unto him, Lo, we have left all and have followed thee.
1: 예수께서 가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전투를 벌인 자는 그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기 전토에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에선 영혼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2: And Jesus answered and said, Verily I say to you, there is no man that hath left house or brethren or sister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the gospels, but he shall receive an hundredfold on this time and houses and brethren and sisters and mothers, children and with persecutions with the world to come eternal life.
1: 그러나 먼저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 But many that are first sha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1: 예수님께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 Jesus is speaking about riches.
1: 근데 그 재물에 대해서 사람들 재물에 욕망을 많이 갖게 되죠.
2: You know, people are very ambitious towards riches.
1: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물질적인 면 이끌어간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2: As I lived for the gospel, I saw how God would lead me financially.
1: 선교학교 마치고 바로 압곡동이라는 동 들어갔는데
2: I went to a town called 압곡동 immediately after the missionary school.
1: 거기에 제가 쌀을 조금 하고 돈 아주 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만한 돈이었어요.
2: And I went there with a little bit of rice and a little bit of money that would last me about one week.
1: 그래서 9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2: As I lived there for 9 months, I was able to experience how God fed me and clothed me.
1: 그리고 내가 장팔리에 갔을 때도
2: And also when I went to 장팔리
1: 하나님 내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할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2: I was able to experience how God provided funds for me.
1: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 And once to our pastors that are in America, I told them this.
1: 내가 이번에 특별한 프로그램 한번 개발했다.
2: I just came up with a special program.
1: 지원하고 싶으면 10명만 내가 뽑겠다 그랬습니다.
2: Any of you would like to sign up? I will accept only 10 of you.
1: 전도자들이 좀 주저했습니다.
2: And then the pastor They hesitated for a minute.
1: 10명을 지원하길래 10명 선택했습니다.
2: And then 10 people volunteered, so I took them in.
1: 내가 무슨 일을 시켰느냐 하면
2: And task I gave them was
1: 그레이하운드 버스 원웨이 티켓을 타고 부부가 생전 안 가본 도시 가봐라.
2: I told the pastors, take your wife and buy a one-way ticket to a Greyhound one-way ticket to a city you've never been to before.
1: 돈을 가져오지 말고.
2: And don't take any money with you.
1: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고.
2: And do not ask anyone for me.
1: 하나님에게만 기도해봐라.
2: Go there praying only God.
1: 일주일 정도는 굶어가면 견딜 수 있을 텐데.
2: You'd be able to last one week going through hunger and whatnot.
1: 한 달 불가능하죠.
2: But it's impossible to last through one month.
1: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인간 방을 두 개 딱 나눠져 있는데.
2: And so you're either gonna by faith or use your human methods.
1: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2: So I told them to go out for a month. Then I returned to Korea.
1: 다시 미국에 갔을 때 그 10명의 전도자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And then when I went back to America, I heard the testimonies of those 10 pastors.
1: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2: They told me how God led them.
1: 음식을 준비할 걸 정확하게 경험을 했어요.
2: They experienced precisely how God gave them food.
1: 그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놀라. 그 간증 너나 정신을 잃었어요.
2: And their testimonies were so amazing. Lost in their testimonies.
1: 열매 전도 생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 간증을.
2: The 10 pastors for the first time were giving those amazing testimonies.

0: experiences.
1: Hawaii에 있는 오영 신 전도사였어.
0: And there was Minister Oyeong from Hawaii.
1: 하와이는 그레이하운드 없지요.
0: In Hawaii, they don't have grounds.
1: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안에 그 다음 그 도시로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0: And so he got on an airplane and went to a neighboring island.

0: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 There was who could watch them.
0: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1: So he also took all his daughters with him.
0: 비행기를 타고 그쪽 섬에 다른 섬에 가서
1: And he got into the airplane and went to those neighboring islands.
0: 가방들을 아버지가 우리가 제일 앞에 가방을 끌고 가면
1: And so his wife would be in the front carrying their ear bags.
0: 셋이 뒤 따라가고
1: And then the three children would follow behind.
0: 뒤에 이제 그 오영신 이제 전도사가 뒤 따라갔어요.
1: And at the very back, Minister Oh Young-shin would follow along.
0: 중요한 건 이제 도착을 오늘지 어디서 잠을 자지.
1: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y arrived and thought, we're going to sleep tonight.
0: 아주 걱정이 됐습니다.
1: They were very worried.
0: 슈퍼마켓인데,
1: and then there was a supermarket.
0: 슈퍼마켓 앞에 빈집이 하나 있더라.
1: And there was just this empty shell of a house in front of the supermarket.
0: 그 아울렛 뭐 하느라고 한 것 같고.
1: You know, it's like a model for something.
0: 그래서 이제 아 여기 오늘 여기 잠안 되겠다.
1: And he thought, ah, I'm gonna sleep in this display tonight.
0: 그래서 이제 거기 잠자려고 가방을 놓고.
1: And he went inside with the bags
0: 들어갔는데,
1: to go to sleep there.
0: 머리 경비가 보고 왔습니다.
1: But the security guard saw him and came.
0: 당신들 여기 하느냐고.
1: Hey, what are you guys doing here?
0: 아, 저쪽 섬에서 안 온 잘 데가 없어 여기 아이들 같이 하룻밤 자려고 한다.
1: Oh, we came from the other island and we have no place to sleep, so I'm gonna sleep here tonight
0: 아,
1: with my kids.
0: 주변만 이건 이 슈퍼마켓 건물인데.
1: The security guard said this place belongs to the supermarket.
0: 안 된다고.
1: You cannot sleep here.
0: 그래서 아 미안하면 내가 어디 좀 도와달라 좀 그냥 조용히 자고 나가면 될 테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1: I'm sorry, I'll just sleep a little bit and leave. So please help me out.
0: 그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And then while they started talking.
0: 슈퍼마켓에서 간부 지나가다가 나가서 그걸 봤어요.
1: A supervisor of the supermarket was leaving and saw this.
0: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1: And he heard on.
0: 왜 당신은 이 방에서 여기 잠을 자고
1: Why are you guys trying to sleep here tonight?
0: 아, 우리는 저쪽 섬에서 왔는데
1: Well, we're from the other island.
0: 전도로 왔다.
1: We came here to preach the gospel.
0: 아이고, 잠잘 데 없어서 여기 좀 자고 싶다.
1: But my kids and I have no place tonight. That's why I want to sleep here.
0: 좀 자면 안 되겠느냐고
1: Please allow us to sleep here.
0: 간부가 이거 아, 그 좀 미안한데.
1: The supervisor, well, I'm sorry.
0: 우리 방이 여러 개 있는데.
1: At my house, I have several rooms.
0: 우리 집에 자면 안 되겠냐고.
1: Why don't you come and spend the night at my house?
0: 아, 자기 준다. 더 좋을 때.
1: Well, if you would allow us to, sure.
0: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잠을 자.
1: So they went to that house, spent the night there.
0: 그리고 난 뒤 이제 아침을 식사를 받고.
1: And afterwards, the supervisor treated them to breakfast, and then they got to leave afterwards.
0: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1: But for 1 month.
0: 이제 그 매일매일 하나님 방을 주고 음식을 주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 It was so amazing to see how God would give them a place to sleep and food every day.
0: 오영도 전사님 오영신 전사님 보라지 했는.
1: And then what a minister Ongshin what he said was
0: 이야기를 했습니다.
1: This he said.
0: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1: He says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0: 저는 잠잘 그 때문에 두려워 고민하고 있어요.
1: But all day long I was worried and thinking about we're going to go to sleep tonight.
0: 근데 자기 세 딸은
1: But my three daughters.
0: 어디 하냐면
1: Who do they rely on?
0: 못난 아버지를 의지하는.
1: They rely on me, a pitiful man.
0: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않는.
1: But my daughters don't worry about anything.
0: 지역에 가든지 간에
1: No matter where they go
0: 금방 그 동네 아이들하고 사귀어 놀고 즐겁게 지나고
1: They become friends with the kids in the area, have a good time
0: 가장 한번 따라 나오고
1: And when dad says, hey, let's go, they just come along
0: 저 우리 딸들은
1: My daughters
0: 못난 나를 믿고 저렇게 평화에 사는
1: I'm a pitiful man, yet they trust me and they feel so free
0: 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1: And me,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0: 잠잘 때, 잠잘 때 걱정, 음식 걱정했다
1: But I'm all day worrying about where to sleep and worrying about food
0: 너무 마음의 변화를 본다
1: And through this, he received tremendous change in heart
0: 그치가 아이들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1: And also, his kids were having so much fun
0: 집에서 안 그러는데
1: They wouldn't behave like that at home
0: 나온 이 여행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1: But they really enjoyed this journey outside The mother would run carrying the bag, and then the oldest daughter would follow, and then the other daughter, the father would be in the way back carrying the bag. And then you know, they would raise their hand to stop a car, the car would stop. They ask, where are you going? Oh, could you please give us a ride here? Sure, get in the car. The kids saw this.
0: 아이, 틈만 하면 차를 세웠는데.
1: So they would just raise up their hands and stop cars.
0: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들 어린 아이들 손을 드니까.
1: And the drivers, they see children raising their hands.
0: 세워주는 거예요.
1: So they would stop the car.
0: 어디까지 갑니까?
1: Well, where are we going?
0: 아, 잘못 그냥 손 드는 거라고 나도 괜찮다고.
1: Oh, they just raise their hands for fun. We're good. It's okay.
0: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버지 어머니 자유로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1: And he saw that the kids relied on their father. They felt so free and happy.
0: 오영신 전도사는 뭘 경험했냐면.
1: So what Minister Oh Young-shin experienced was.
0: 내가 부족한 나를 믿는 자들 저렇게 자유로운데.
1: I am so lacking, yet they trust and they feel so free, my kids.
0: 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1: But me, I believe in the Almighty God.
0: 내가 늘 오늘 어디 자고 걱정하고 있던 자기 말이었다.
1: But he's worrying where am I sleep. He found that out about himself.
0: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 one time in Frankfurt
0: 독일에 선교를 하게 됐는데
1: he was now doing mission work in Germany
0: 프랑크푸르트에서 자기 그 무전 전도 여행을 42일 동안 했다.
1: And he said he went on no money witnessing trip for 42 days in Frankfurt.
0: 처음에는 열 몇 명이 했는데
1: at first it was like 10 some people.
0: 숫자가 자꾸 가면 늘어나서
1: but the number continued to grow.
0: 나중에 막 20명, 30명 그렇게 무전도 했는데
1: later on the moneyless witnessing trip grew to 20, 30 people.
0: 너무 감사하다.
1: And he was so thankful.
0: 한 형제가 배고팠습니다.
1: One brother was so hungry.
0: 그래서 이제 어떤 빵집에 갔습니다.
1: So he went to a bakery.
0: 빵집인데.
1: Then he went to the bakery.
0: 저 빵 얼마냐고.
1: He asked how much is the bread.
0: 얼마인데.
1: Oh, it's this much.
0: 주머니 돈을 꺼내 보니까.
1: And he pulled out the money in his pocket.
0: 빵값이 안 되네.
1: It's enough for the bread.
0: 사정을 했어요.
1: So he begged.
0: 내가 이 빵을 배가 너무 고픈데.
1: You know, I'm so hungry. I want to eat this bread.
0: 돈이 다다.
1: But this is all the money I have.
0: 나 하나 공짜로 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이거 받고 이거 주면 안 되냐?
1: You know, it'd be nice if you could give it to me for free, but could you at least take this and give me some bread?
0: 빵 가게 일하는 그 청이
1: the young employee of the bakery
0: 하지만 안 된다.
1: He said, "I'm sorry, I cannot."
0: 우리는 회사에 절대로 깎아주지 말라고.
1: Our company, there is no discount.
0: 내가 깎아주고 싶어도
1: even if I want to give you a discount,
0: 도와주는 건 좋지만
1: it may help you, but
0: 주인의 명을 어기고 어떻게 깎아주겠냐?
1: But I cannot break the owner's rules.
0: 그냥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도와줘라.
1: Oh, but I'm so hungry. Please help me out.
0: 안 돼.
1: No, I cannot.
0: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승강이 벌리죠.
1: And then going back and forth.
0: 그다음 이 사람 하는 말, 당연히 얘기 한 30분 할 수 있나?
1: But then the man says to him, "Can you wait just 30 minutes?"
0: 그래, 30분 기다렸다. 빵 맞으면 기다리겠다.
1: Well, you're gonna give me bread? Yeah, I can wait 30 minutes.
0: 빵 공짜 줄게.
1: I'll give you the bread free.
0: 깜짝 놀랐어요.
1: And he was shocked.
0: 아, 왜 지금은 안 돼?
1: But why not now?
0: 지금은 안 된다.
1: Not now.
0: 우리 회사는 규정이 있다.
1: Because our company has policies.
0: 빵을 깎아주지 말라 그런다.
1: That you can give discounts on bread.
0: 이제 30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냐면은.
1: But 30 minutes later.
0: 오늘 빵 가게 문을 닫는 시간.
1: Our store will close for the day.
0: 그 남아 있는 이 빵은 전부 다 버린다.
1: Then all the leftover bread will be thrown away.
0: 지금 내가 당신 이 빵을 저 규정 위반이지만.
1: If I give you the bread now, it's a violation of the policy.
0: 30분 기다리면.
1: But if you wait 30 minutes,
0: 우리가 이제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1: We'll be closed.
0: 문을 닫는 시간.
1: It's the time we close our shop.
0: 빵 다 줄게.
1: So we'll give you all the bread here.
0: 정말이냐고?
1: Really?
0: 아, 사실이라고.
1: Yes, that's right.
0: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1: We're gonna throw this away.
0: 아, 우리는 절대로 빵이나 하루 넘어 절 못 비우게 돼.
1: Oh, we are on. We're not allowed to sell bread more than one day old.
0: 저 먹는 데 아무 문제가.
1: But they're to eat.
0: 다 가져가도 된다.
1: You can take it all.
0: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른들 전부 모여라.
1: And so he called all the other members and all our guys gather here.
0: 저마다 이제 저녁 늦게 가면 그 빵을 잔뜩 주어서 그 많은 식으로 좀 아주 고급 빵을 먹고 지냈다.
1: And late evenings every night they would go to that bakery get all that bread, fine bread, and they ate and enjoyed.
0: 처음에 갔는데
1: when they first went,
0: 어느 신부 있는 교회 갔어요.
1: They went to a place, a church, a Catholic priest.
0: 잠을 재워줬다.
1: And allowed he allowed them to sleep there. And they were so thankful.
0: 이분들 저녁에 내가 부르게 고기를 대접하.
1: And he said, in the evening, I want to treat you to some meat.
0: 너무 잘해줬다.
1: And treated them so good.
0: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1: And they were out for a week.
0: 미안해도 그냥 못 있어가지고.
1: And they felt so bad to continue to stay there, so they left.
0: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1: In that way, in the city of Frankfurt.
0: 40일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했는데.
1: He did money witnessing trip for 40 days.
0: 매일 저 잠자리를 주시고.
1: Every night, God gave them a place to sleep.
0: 주시고.
1: God gave them food.
0: 너무 놀라웠어.
1: And it was so amazing.
0: 처음엔 20명이 시작했는데.
1: At first, they only started with people
0: 마지막에 38명이 됐다
1: 그러더라고. By the became 8 people.
0: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 어떤 나를 먹이시는 경험해 보고.
1: And through that you experience how God feeds me.
0: 그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1: And so riches and money all these things come from God.
0: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 내가 생각지 마음을 넓히.
1: When we think of it as mine, we our hearts become petty but broaden our hearts.
0: 하나님의 것에 내가 부족함 쓸 수 있는 감사한 거지.
1: We're so thankful that we can spend freely for the things of God.
0: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어려워
1: When I first began preaching the gospel, I was very poor.
0: 하나님만을 믿는

0: It tells us he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How amazing this is.
1: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0: There is no more sin for God to condemn.
1: 우리가 받은 모든 죄는 예수 십자에 다 되셨기 때문에.
0: Because all punishment for our sins was received at the cross.
1: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0: I have been sanctified and justified.
1: 너무 가슴 아픈
0: The very heartbreaking and sad thing is, even though many people go to church today, they're sinners.
1: 제가 이야기합니다.
0: And I told them,
1: 아니라고.
0: No.
1: 죄를 씻었다고.
0: Your sins have washed.
1: 근데 난 또 죄를 죄인이라고.
0: But they say, but I still commit, so I'm a sinner.
1: 아니 예수 영원한 입었다고.
0: No, Jesus obtained eternal redemption for us.
1: 사탄이 간교하게 속여서.
0: Satan deceives us so deceitfully.
1: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0: And with that, even though many people say believe in Jesus.
1: 예수 내 죄를 죽어 하면서도.
0: Even though they say Jesus died for my sins.
1: 죄인이라고.
0: They say that they're sinners.
1: 너무 가슴 아파.
0: It is so heartbreaking.
1: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0: So I began to preach this gospel.
1: 한국에서 전하고
0: I preached Korea,
1: 미국에서 하고
0: and preached in America.
1: 독일에서 전하고
0: preached it in Germany.
1: 아프리카도 하고
0: and go to Africa,
1: 남미에도
0: South America.
1: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0: And I preached this amazing gospel.
1: 3만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0: And through it, so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많은 분들 죄 사함 받고
0: And recently even in Korea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제가 이 죄 사함 받은 놀라운 사실을 복음으로 전했고
0: And the amazing truth of forgiveness of sins I preached this gospel.
1: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이제 그 칸타타 위에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0: And late last year for the Christmas cantata we made a movie.
1: 그 영화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영화로
0: And through that movie it was about how the blood of Jesus forgave our sins.
1: 그 영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죄 사함
0: An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that w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제가 영사인 안에서
0: and bought actors
1: 아프리카에 선교사에게 주었습니다.
0: And sent it to our missionaries in Africa.
1: 선교사가 나를 이 영화를 가지고 상영하니까
0: our missionaries took the projector to play this movie in their countries.
1: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말할 수
0: And the people rejoiced so much and they were so thankful I cannot say in words.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0: And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1: 그리고 이 죄가 예수로 못 받게 죽어서 우리 죄가 남아있는 날 씻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0: And by the blood of Jesus, our sins are forgiven and our sins do remain. That's the gospel we preach.
1: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0: And do not be deceived by Satan. Satan is deceiving you.
1: 죄 가책을 막기를 켜서
0: makes you guilty about your sins and you that you're a sinner.
1: 실제 여러분은
0: But reality, sin
1: 십자가에서
0: at the cross of Jesus
1: 눈보다 희게 씻어
0: were washed as white as snow.
1: 하나님 여러분보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0: God no longer calls you a sinner.
1: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
0: God says you are righteous.
1: 내 생각 믿지 말고
0: So do not believe your own thoughts.
1: 성경 말씀을 믿으시오.
0: Believe the words of the Bible.
1: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0: The Bible says Jesus does not remember our sins.
1: 저희 허물은 날 기억지 아니하라.
0: And their sins and iniquities will I remember no more.
1: 이것을 사하셨은즉
0: Where the remission of these is.
1: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0: There is no more offering for sin.
1: 제가 예수님 십자가로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0: By the cross of Jesus our sins have been washed perfectly.
1: 전 세계 사람 만나 이 복음을 전하고
0: I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people I meet. And I can talk about this in gatherings of people. But I can speak it to one person or even to two people.
1: 그분들 아 그럼 내 죄가 예수님 대신 씻어졌는데요.
0: They hear it and they say, Oh, because Jesus got punished, my sins are all washed clean.
1: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0: Believing that is what it believes in Jesus.
1: 예수 내 죄 죽었다면 내 죄 못 사했다면 예수 헛죽은 것밖에 안 되는데.
0: Even though Jesus died, if your sins remain, that's saying Jesus died in vain.
1: 예수 내 죄 죽었고.
0: No, Jesus died for your sins.
1: 눈보다 이게 씻어졌어.
0: And has washed away your sins whiter than the snow.
1: 이제 성경 말하기를
0: So the Bible says.
1: 우리 뭐 의롭다.
0: Bible tells us we are righteous.
1: 특히 로마서에는
0: Especially in Romans.
1: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0: It tells it is not of works.
1: 우리가 잘해서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0: It is not through our good deeds that we did well. Our sins are forgiven.
1: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0: But we are justified because Jesus was crucified. That's why. That's what it says.
1: 너무 놀라웠어.
0: And it was so amazing.
1: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0: I could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the midst of us.
1: 1962년에
0: 제가
1: 사실을 믿었을 때
0: When I came to realize that truth.
1: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
0: Amazing Holy Spirit of God came upon me.
1: 저는 내 속에는 마음이 늘 죄로 유혹으로 막 그런 마음부터
0: Before, my heart was always drawn by sin and taste and such.
1: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0: But the Holy Spirit came into my
1: heart. 제가 예수님 피로

0: 온전히 씻어진 사실을 깨우치죠.
1: And allow me to realize that my sins have been perfectly by the blood of Jesus.
0: 죄인이 아닙니다.
1: And I am no longer a sinner.
0: 그 머리부터 더 많은 죄가 있었지.
1: I had more sins than the hairs on my head.
0: 그 죄값 예수의 십자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1: But Jesus received the price for all sins.
0: 내가 이제 어디 다시 받아야 죄의 값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 So there remains no more price of sin that I need to receive.
0: 눈처럼
1: My sins have been washed as white as snow.
0: 저는 거룩하게 되고,
1: I've been made holy,
0: 온전하게 되고,
1: and I'm perfected.
0: 그래서 이 사실을,
1: so this truth,
0: 아까도 얘기했지만,
1: like I talked about before,
0: For Unto Us라고 하는 영화로,
1: we made a movie called For Unto Us.
0: 영화를 만들었어요.
1: We made it into a movie.
0: 그런데 뭐 여섯 개 나라에서 정말 최고 상을 받고,
1: and in 6 film festivals and countries, it received the highest prize.
0: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죄사함 역사 일어났어.
1: In this movie,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영화 마지막 부분에
1: towards the end of the movie,
0: 제가 이제 어린 아이가 나를 초청해서 가서 어떻게 예수 피가 죄사할 그 이야기를 했는데.
1: There's a scene where a child invites me to ask about to talk about the blood of Jesus forgave our sins.
0: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 죄사함
1: And through hearing it,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 방송국들이 우리 영화를 방송했어요.
1: Not only in America, but in many TV stations around the world, they televised our movie.
0: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 영화를 가지고.
1: And our church brothers and sisters with this movie.
0: 극장에 가서 상영하고.
1: They watched it in the movie theater.
0: 또 가정에 가서 상영.
1: They watched it in their homes.
0: 모임에 가서 한 시간쯤 되는 영화를.
1: And they watched it in their meeting, about an hour long. This movie.
0: 그걸 상영했어.
1: And we watched it.
0: 그걸 보고 모두 너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1: And the people watched it, they rejoiced so much, they were so happy.
0: 왜요?
1: Why?
0: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1: Because our sins have all been forgiven.
0: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지.
1: And after I received forgiveness,
0: 이제 60년이 됐어요.
1: It's been 60 years now.
0: 지난 60년 동안.
1: During the last 60 years.
0: 나는 부족하고.
1: I'm lacking.
0: 실수하고.
1: Mistakes.
0: 육으로 흘러가고.
1: And I flow to the flesh.
0: 욕망을 따라갈 때가 자주 있었어요.
1: And oftentimes I followed my ambitions.
0: 예수님 십자가는.
1: But the cross, Jesus.
0: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1: Has made me clean.
0: 거룩하게 하셨어요.
1: Has made me holy.
0: 이젠 어디 가도 부족이 없이 살게 돼.
1: So wherever I go, I can live with lacking.
0: 한 번은
1: one time
0: 제들 교회에 어떤 젊은 부인이
1: There's this one lady she came to my church.
0: 그 부인이 교회 와서 그다음에 복 이야기를 했고
1: She came to our church and heard the gospel.
0: 한 달쯤 지난 뒤에
1: And then about a month later
0: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Lady came to me and she said,
0: 제 사함 받았다.
1: Pastor,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믿게 되었다.
1: I believe.
0: 너무 놀라웠어.
1: And it was so amazing.
0: 근데 그 부인에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1: And this had many hardships.
0: 그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1: From then on, God was with her.
0: 그 삶을 바꾼 데 너무 너무 놀라웠어.
1: And God was changing her life. It was so amazing.
0: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1: And it was just her and her son.
0: 한 번은 이 부인이 너무 어려워 잘 알고.
1: She was having so much difficulties long time ago. Went to commit suicide. She slit her wrist.
0: 동맥 신경까지 끊어 오른손이 왼손이 쓸 수가 없었어.
1: And she slit her wrist and also slit her nerves and her left hand became useless.
0: 전에 이제 제가 미장원에서 파마도 고대를 했는데.
1: Before she used to work at a beauty salon giving perms and curls.
0: 그걸 못 하죠.
1: Now she became unable to do that.
0: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매니저에게 얘기했어.
1: She went to a shopping mall and spoke to a manager.
0: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달라고.
1: You know, can you give me a job? I'm much difficulty.
0: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보고 빈상자를 이렇게
1: And the manager gave her a job of just cleaning up and boxes.
0: 아주 작은 돈을 받고
1: And she received a very small pay.
0: 그러나 나 죄산 받고 얼마 안 됐는데
1: But one day after receiving forgiveness of sins, she was sleeping.
0: 왼손이 아파서 두렵다고
1: One night her left hand hurt so bad she cried all night long.
0: 하나님 내 죄산은 왜 이렇게 아파요?
1: God, I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Why does this hurt?
0: 그래서 이제 다리 밝아서 병원에 가보니
1: And then the next day she went to the hospital.
0: 의사 깜짝 놀라면서
1: The doctor was shocked.
0: 신경이 연결됐다는
1: Your nerves have reattached.
0: 그때부터 이제 왼손 일을 하는 거예요.
1: From then on her hand was working again.
0: 아이가 이제 자랐습니다.
1: And her son grew up.
0: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은행에 그 빚이 있는데
1: And there was money that she had owed the bank.
0: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1: And she brought money and took it to the bank.
0: 그 돈은 은행에 빚이 한 10분의 1쯤 되는 돈인데
1: And that money was only about 1/10 of the money she owed the bank.
0: 담당자가 아줌마 날 좀 따라오라고
1: But the person in charge said, oh ma'am, come with me.
0: 따라갔습니다.
1: And went with him.
0: 2층